까맣딱 새 솔새 사촌 터들 솔새 커눈머리 무홀대 새 탈색조 제두루비 바위종다리 삼계개비 칡부엉이 호사도요 붉은 머리 오목누기 설계 참배 엄마.